땅콩 뭐 가요. 아우. 안카 와는 주모. 나 메이크 아치오세네 산디. 아디치 아마 양코 아소리. 나 연수 양코 가이네 양코 봉화 양마예. 나 양카나 아만사니나 혼세. 양코 보니 예디니예. 에나 예 산디오.